0: You're listening to K-Pop Mix 120.
1: 우리 둘이 뭉침 호주에 주만 남은 코치에 진이 중에
2: 96
1: How is you baby?
2: Uh-huh. Who's the baby?
1: All I wanna do baby.
2: You know

0: You're listening to K-Pop Mix 120.
1: 우리 둘이 뭉침 호주에 저만 남은 코치에 진이 중에
2: 나는 says
1: How she baby
2: Uh-huh Who's the baby
1: All I wanna do baby
2: You know